0: 도고비샤두나 힉노미츠 버석자두는 로비 싱기싱 마이들레 이러바마땀나 아잉놈이 쭈뻐석다 아두나 레이버 사오이버 니는 마부가도 달러우드라더나 쿠이샤오너라바 콜라오갈로이너리에라가 우이더하이리버 샤시나 노복방고 마이게이롬도 올리하이리에라가 호호호 하이드는 콩럭러바 마땀다 골게할라말 로이버 싱신의까리 하이네 하이네버기 하이버부 아이 하이 샤사이 나우사 위더울라버지 뱅릴레린 무브여울러리 싱게이고윌라이린 비마나간마마나 킹킹킹가나르리 바리봄사 쿰렌밤바 쿰렌미급 토로 하이드나 하이네 크리닝
1: 칭상 루흡 토올리비 상렌 피졸네레이띵비 히야이푸비 왓타파드비 켓나바자티 가야나 북젤티나나 아마타 오이나 레이사 탐리바 이마기 레이콜디

아이 쫄비가 사고 너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의 이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네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신가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이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이 신다 따티 따오이네 따오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이야이 Complain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ga complaint of Vig. HIV S ki 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 더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흠더기 망아 파오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0: 범죄 아점된 실례지.
1: 따오노 따오노 이봉어. 옥드라 바수 파드라 바수. 난 이나마두나 뽑고나 띠하이바야로. 말레임시다네. 마이라삼두나 티바다. 마나타나 난구 뽑비 이마 팡로이고. 마빵간 소라비 이마두나. 난기 마이카이앵두나 마미타 이라첸. 난기 나빠옥두 타봉아이리바닌헤.
0: 운놈막세 아이기야노 와이바다라브라이네.
1: 타이봉 카나나 카나보 아숨마란 와이엔방암바게. 이슈월 레이리바시디
2: 이니 아이 몰라이박 TV 시불라이롱 키카드라 오빵 수나 와락타비 또라비 아이니 이마삭비 이니엠 라이나 라이나 쿠신 세바 방자드라바니
0: 아 당남 따뜻밀리카 마디 미나티 마후판빌린 남고네 린 아맘 칸라보
1: 아두나 하이헤디사라 브람하나 미호바 미오이바 마포니 낭붕아 시타이병 파활라 이바세 이마두나니네
0: 폭람다바나 파바디데이네 미오이나 폴라가 미오이 바기 아디카르스 방간다 콩쿠튼 친누나 사랑 많은데 유오빠 처음 구문이니 이네
1: 미오이 바기 본시디 삐인다바나 고요 모이바니 하이네이도 피티비다 호보나 삐기 마싱가 미오이 바기 신타가 마싱 야바 신타나 헬리 하이나리바니도
0: 아이보 오이제바 빠마타라바라
1: 오이제바 빠마기 와나티 낭나 삐엔드리바두 수수메
0: 네 마디 미오이 보기 와칸 가마리 샘나다바 차기 와칸 잼비니 사마하지기 잔나비 반분낭 카이드나 마마오 이비게 아기 피지기 마니 오이리바 마자부 콩빠가나 했드나 타남방암비 사름 잔나래 땡비 또또바 누피나다바 누피만 바 차니네 사
1: 아디보이 붕어 린나마 쿤짱람다이다 수미 하이드나 마시리 낭기 마이카이 앵두나 깝두나 레리도
0: 깝스노 이네 깝스노 아이는 맞다 맘에다 깝기보다 마수마 시디 깝슨 란저드라바 아이기 믿기비 레는 망하드라
1: 비싹 빅링아이다기 낭디 이에나 하이바 인두나 탈락바니 아이나 하이바다 카직탕 따비게드라 하이두나 와팜세 하우독루바니 파라 이네 수살라게
0: 이네 이네는 와라우나 잣기보다 아이치누마이티 마땀 꾸이니다기 가나기 마품나 수하이 드라로이 칸드나 폼드나 탐락바와리 이칭지 나시디 마띠에 까마땅 이니에 마디 푸디마 아니기 마품다 레이르기 따로 콩쿠트방 타박이 라이나나 나아둔 라이르바 바바니 사이초기 마띠에 나타나 사톡 호톡방 감기드라 아두금 라바 바바 아마디 마사이부 훈독 남드나 가이틸 룩마디 연바 라이파디비 오이키바니 본치기 아한베 이티하스 킬라마이드 문나이드나 사나기 칼리니 예쿠나 라이크르바 타우도니 아이기 이마나 잔나비 판카이 란키벤드미다
3: 폭비레도 이마나 셈비레도 아묵소 이마 이빠 아니장 오자마 수지타데 아이부 셈마 야우레레 아이나 미부 오자바 도자나니 마코이기 폭비레도 이마나
4: 붕어
3: 아묵소 오자마
4: 붕어
3: 와와
4: 하이 나는 라이릭 빠리도 보 마이도 야맘니다 마이 맘랍디 나미토 소르닌 해
3: 와 보던지 타우 야우드레 아이는 도시 제인 컷레바 아둥 학딩알메 아두고 멈춰라 이봐 하이마 와 못카래
4: 예 어 파래파래 못카라부디 아두 바바기 낙시드낭 마르 마르가 웅틀라우드나 사다 나마 아두고 깔려로는 해 호직 파워 락트리시
3: 무바얌 팅에 뿡따임 카헬레
4: 하 어 낭디 깜두고는 강이봐
3: 아두부로 나 사이네 통간데 이망아이로 보내봐 어더가 가톤비 회기 레디오도 어더머니 뿌리 파울라 하웨
4: 어디 암 탱어 자니드나 아 아이코 난 라이릭 바브 슈마이 못크라브니니 야드레 아도 바바기 콩세 아무것도 난 따따 빠이로 오세
3: 헐 오빠 아이나 빠이신 동 아이브라
4: 이사기 굿 몬몬 라우스나 빠이시디 바바디 원톱 눈 아이크라 아 아도 붕어 낭보 샥란드로
3: 라미 바바 아도 무사이니 싱글라스 뭐 탁살레바 어디 라마키 땅디 파리
4: 에샤디 럭싱암레리 뿐이네 아 하이 그 호화 뭐 고름 따리시고 그 통과 알음들은 해
3: 마니 바바

0: 아이영 게 꺼.
1: 나모 하이엔 니 뿡따리했다. 좋아요에 봐. 아이고 또 다자기들 좋아요 가시오. 아이고야 나 설견 받아오나 시당기 땅 텐기 받시다. 오까리수 소이자로 예박 갖자오바 이붕어. 바이바이.
0: 와 이마다 에 가다 티레 이봐. 와 거의 마이디 가다 수 동팡이 거.
1: 까이노 따우리시 뭐 뽕만만 미네야. 말이 간다 속하더라 뭐.
0: 보돈 타우 여우들에 이마 아사볼레레프라. 에 좀 시도리.
1: 헤 한절럭 버거 사가다 버기 마야 가드로 내 방아따. 이띵 빵 미나 버디 야우다바. 한자 사가다 버기 아이리미니냐. 흠. 마이시부 타우레이 드람니에드나 에이 할럭다디 맘드나 동레라드로.
0: 이마라 럭다 타우레 위야드나 아이리미니.
1: 아이부 타우 토프로. 나띠 아이시부 빠샤 빰비로 하이바. 미기 미나이 오이르바디 에이세. 이 꼭시다 눈랭어이 부르니 하지나 소로니 캉아브라 눈아이네서 뿌닝브로.
0: 이마 너시디 빨리 샤한테 삐락 들어봐.
1: 삐락 들어 삐락 들어. 너희디 빨리 샹아이들은 내려 미자 오래.
0: 아두디 생수와 럭 들어봐. 아이디 자꾸 아무나 시도래.
1: 시부 시란 말이 파니 와이지 나나 박하이 깐다 봐 힘드나. 흥 사리엠 자바 미리엠 탁바 엄자들이.
2: 아이 까리노 하 사나한디 나는 왕이 마야 암두 까리노 하. 아이 따개는 숨 따문에 아이 따문가 먹드래 꼬
1: 따문가 먹드래 가이다 오비기 해보노.
2: 아이 난 카레디 한글로 보니까 난 미몽시 부울에 하비기 마티 티봉 번번들은 한국세 맞다 먹고 이래. 아이 손에 시분 감다 보게 뚝러 이래 봐야 되네. 아이 싹 좋고 엄청 샤리시 봐오네. 아이 까이라 보지 않니 꼬
1: 이스 싹 야우든 행방은 뭐 오빠이가 레이 빌어버러
2: 사람들 난 나이 시에까나 안 해니 칼리 하 맞지? 아이는 갈리니 맞담다. 난 못갈리시 와한 기다보니까 아이
1: 이마이 삐마 타이는 게 와두부 오빠 토라 이보래. 엄마도 디네 망가 망가 딸미가 이도네.
2: 응난 짱하이가래. 난 토대학병 안무니까 아이
1: 이씨 오 토대학비로 토대학비로 가리 투에는 강자 살이노 파몽다 빡본으로 내려가.
0: 이마 바바든 강비누어 나 사이소자이 순한 독두나 얘네 가다 뚜는 레렘이봐 바바든 강비누어
1: 뚜메유 나 바보 마시기 미상장 까이가나 방이야.
2: 무시기는 비셰 마친 나 속 TV 효과리노는 마치봐 무시디바 마양 렌스레 쟤또 마치나.
1: 아이고
2: 강동회
1: 뭘 마시래.
2: 강동회
1: 뭘 마시래.
2: 죽어도 안 쓴다 죽어도 나
1: 이 자바 나는 나 아까래야돼. 이 소리도 집에 따래 레이로이 짝기게 레이로이
0: 이마가 나이 짝거든요 짝히는거 짝히는거 얼마마도다
1: 빠힝 자바 짝갈래 자우러 빨리 가노
0: 이마
1: 빨리 가노
0: 맞아 피노
1: 이마 까리기노 쿵다 꼬리시보 제 타도 타도 오
0: 이마
1: 타도 오시 이마 타도 오래
0: 이마 나는 자크라가 아쿠이디 그다이디 싱은 싹 통거냐 싹 라면은 수 시도래 나 차이수 북턴 자디에 이마 자키노 이마
2: 하라
0: 이마
2: 까다이디는 해낭 남은 벌을 토니시보 토키노니 넘버
0: 이마 자키노 이마

0: 사랑.
1: 오빠.
0: 아니 난 뭐 싸콤도 가도 이게 나이.
1: 오빠 짝통이에.
0: 하, 짝통이 봐.
1: 그걸 봐봐.
0: 아니, 그다 이게 찍는 짝통이 봐.
1: 아 누구 로 봐봐. 나 사이네. 모비에 코인이 막 거의 파우더. 딱 봐서 루에 봐. 아두더네. 모비 회면 많은네. 파우더. 사갈다이브 일할래. 모비디 막 사소리. 파우인 뭐 여한근호 하해봐. 아 누가 내봐봐. 파우더 뭐 할라가네. 지행 필요 꺼내봐.
0: 강대로 입은 것도 어렵지. 이 바는 밥지엔 뭐 오이드나. 이 싸게 푹 파우봐. 달란 뭐 남들에 봐.
1: 오빠는 그림 또 와루노. 아이나 행 싸우라가. 사야 암 따라가. 뭐 반응아 한두니. 짜증부터 비전이.
0: 해소리 뭐. 구무이시우 예문은 와이비리브라. 빅리베 싸게 꼭시다. 레이트 라이기 메쿠 주우가 호래다고. 아이기 뭐 뽀시부. 밥라. 보이네라 이 강들.
1: 봐봐.
0: 이 강들.
1: 봐봐. 그저게 무름무름 소리도 봐.
0: 뭔가. 봐봐 와마 하이겠다 보니. 아들고 진신 하이브남들은 해자다.
1: 봐봐. 까리 하 까리노. 세 까리 와노 하이로 봐.
0: 아이고 까름노 번치게네.

0: 아니 왜 하이로 드레니는 온다.
1: 봐봐, 꼭 하이로 봐. 콩나무라, 굿노유라, 하모봐.
0: 나때다. 정말, 봐봐한 하이게 돌입세. 낭 하라오 하라오 야락 빠두니 이빠한에 칼리. 나트러버디 이빠 이자기 우빠이세 아무튼 레이트러버닌 해봉어.
1: 아두부까리 와노 하이로 봐봐. 아이는 안 보아디 아예 뜨야니.
0: 빠기 봉어, 살아.
1: 아두부까리 와노 아양 강인이 봐봐봐.
0: 정말 막하루 온게 낭기 까까 돈비도 이빠한 운어러버니. 정말 이빠한에 내 몽원드네. 까리 봉어 폰카라 신에드나 탐문에.
1: 까리 와노 봐봐.
0: 아, 마네 야호리바 두칸두기 마나타 호텔람 레이하이 모두다 낭 하이잉데기디 글라스 삼바 야호로 꼬이붕어.
1: 에 여기 봐봐 아두 에샤 방거더라.
0: 방거니 방거니 아두 나 들어보디 이빠디 호구뚜는 쎄뿌숭암들 낭부 나북탄 나 삐져보 파우숭암들에 내 사람.
1: 봐봐, 까림도 와루노 아이나 방법이 사두나 시행와라가 눈띠기 짜북탄을 짜라동네.
0: 잘하네, 아 잘하네. 하이행되기디 이샤하나 북탄 짜부도 이빠하나 이행도리네.
1: 봐봐 주 북탄을 짜동네 아이탄을 짜로예.
0: 사라
1: 기라사 먹보기 방법이 사두나 시행카라 완카바수 카라 둥찰라가 프릿쿵갑레이라가 밍찰라가 아이라 이땅게 고봐봐.
0: 사랑, 붕어, 낭 라릭 담바디 야라로 호텔기 마하주원두나 야라 오인해.
1: 라릭 담바 야로이도 와. 봐봐, 라릭 담게 하르디 뭐냐 단토라 가더라.
0: 자기 왕이 바쿰도 이빠하네 비벙음도 만들어. 낭 뚜밀레로 깨져보게 붕어. 낭 마카다르 누 뚜밀레로.
1: 봐봐, 낭 깝라보라. 아이까 인터넷으로 라이크 수당게 하려로 시 급부 오바 시 오바 봐봐 봐봐나 급러가 아이 타와야 누가이디에.
2: 아침나 사마지기 쩐나비 반분남 카이드나 아손바 봐봐 아마디 아이고 마이럿들랑 친두나 타남 누파 누피 아니기 윤반 분치부 제 나폴리블 랑라기 섭담 오이리바 마차이부수 마쿤나 타다트노 우풀라트네 헤투나 타남방암비 마마니네네.
3: 아두부네 이붕어 마하바라키 카라나나 마마하타부 마사칸게 하이두나 아라이바단 푸나막 타우바다 다타 카라나 밍톤 팡키바네.
2: 이네
3: 마마이다 자갓기 마푸 시리 크리스나나 마마마사칸한 키바니네 이마기 군 아숙기 마틱샤윈히 이붕어
2: 카물람다르나 파바니 이네 이네 마마마서 강라보기 누가르바 미급드다 그럼나기 마치나바 보람 실험바나타나 그리통자바 방키보긴
3: 미오이바디 다사기 마나이니 마사카이나 오하이발라이랑가니 시나카이나다다나가시 아묵 이마 우제바 방가다우리바세 낭기 라이벅 파바니코
2: 라이벅 티바니니 아묵하나 우나람다바나 파바니 콩 굿방타바기 라이나나 파묵다기 꿈타자바 파보감드라바 바바네 에이 코이기니 하이바다 가나하실라이트라바 아두고 뭐 비범 마드다 마학기 타모이디 농득이 해낙간 기반이네 이네 뿐치시다 강음나로이다 뭐 해는 뿡링 농치바 톡톡 아마나 아이네 야오리바 호텔도 바자르기 시니마 홀 만악다니 탕나바두 깔식나 자알라우키바기 글라스로 마탐드다 아이기 이마도 이파하토 온두가 까르토 온드라라이 홀 마망드 가리 카미 아두가 마코야니 시니마 홀드 짱기
3: 그리스도
2: 응급 받으셨니 마이타이 누비기 라이바키 라이티엥 오이리바 찬돌기 마후뜨빈디 쌈담닝아이 라이테나 파자르바 마이타이기 피졸 마파나이바 파니기 마후뜨 미롱기 사리 가람자위 엄마기 맞다고 나투 탱투라드나 시니마 홀드 짱기보다 우르보다 꼭뜨기 콩파워 뚜쑨기 굿더 바이브 글라스 라이마이 따키보 큰옥디 탐나바 미쿱다 마하조나이브 타벅직 신대에 하이드나 너우러버 카자이 아니다 마하기 자우버 쿠뚜나 제 타키

0: 어땠는데 딴토록
1: 이쇼
0: 더비너블레이 드라버 띵타콘 타모이드 폼드는 방금 드라버 콩스이 탕드나 마이크이 강드는 쩌키 너우리바 이기 꼭다 와흥가야는 란팅나키 구루케드라기 란펌고 마이크이 아마드나 바바기 와흥 마이크이 아마드나 이기 뽀코 아이나 글라스 안바톡라가 이파이사기 뿐치 마타우카람니 힘바 아이나 기안 따락바다 마마기 두칸 마망다 펌든데라
1: 사라
0: 누밋 따람다이다 마마나 앵온다 가나기 마사노 가힐람다기 노한키 담호기야 세모바쿰 진발령검다 땅왕라버 카자이다 친타랑이 버 밋기비나 바쿰 오지키네 네 누밋 두대기네 마마나 이불럭신 비킵스 손도 봐봐라 기다려 봤던다 상접한 삐비드나 그 시인이 코에들라 이거 펑자리 부시니
1: 차라 파래 또 오는 게 와리도
0: 따닝다 봐라 이네
1: 따닝다 봐기 와나띠에 하우크라바디 하우크레다나
0: 누피요 이비기 군 와따비 이니나 루카우자 금자드나 미나이기 뿐치다 행랑마다 봐 이부 이네기 나사누파가 쩝 마나나 욕비 짝북한 맘마따다 뿐나 비제 농마따 수 마코이드 나라고 해나 하키벌레이트 북질라드다디 북질라드다디 공자님 기진치 뺀 이마 하이브 룸라바 민가옥치 어디부 옥더비에기 이마도님 칭라바 민겁다 브라자 짜마 짜마나 꼭시에 카이르부금 까이키버니네 있네
1: 차라
0: 레이카이기 이마나바 싱어차리 마마나 레이르뽕 안복자 아이기 주 서룩 통계 이마할래 이날래 이나 이마할래 이럴 뻑까이 태연가 뭐 진이 자푸기 마하우디 내 또한 신나마서 컹키다 보니까 있네
1: 뭐사라
0: 잉비요 이니 뭐 부러이 뻑까이 늑라비 나 오늘 녹화 싱가 잘라비 마이테 이니 삐까야나 까이 태연기 마찌야 마다 예랑 깽어 연두나 마사 탁뻑감나 보호나리 사마하지니 잉악범 이잉 뿐나 막 카아찍도나 칸네 마사부 자오붕아이도니 아드 보이네 먹북민기 이랑 와르뿐 감답이 사마지기 뻔분낭 카이드네 이랑 그 젠까 기분이니 마학대 이나 까이라쿤바 아릉아락다 마구접이니 마학대 아이기 라이르캉 복상시다 미쿱 아마 레이닝오이네 이네
1: 하레 이봉어 난게 빼앤다바 마야하마마 수풍도오네 아드 보네 이니에나 하이게다바디 야닝바 야닝다바디 난게 와칸네 마마나 마사다 아이란 크레 하이바디 하우나디에도
0: 인데
1: 마학수 라레 하이바디 캉라바니 아두나 낭기 마이케이 앵두나 깝나 깝나 레리바니네
0: 인데 망정나나 까리 금바 마탕
1: 하유니 하유니 낭기 아빠마수 카나 시카이더기
0: 아이부 타보이깐 마츠다 한비건 빈데바 마야 마시나 아이디 진진의 이마 하이바 와이시 하이르로 하이노 와사크레 아두네 이네 가리금바 시들라이라가 마두기 마람다 아무 하나 꼭 사한바디 더헌비가노이
1: 마두디 마담마담두기 토오블라카니다나
0: 아둠나 하이비가노이네 마시수 와서우바 토독 아무 오이르까니
1: 아두보 푸니마디 마니무세바 더우바디 까이디나
0: 독자선 가리수 까이디 아이나도부 꼭자라로이 하이저바디
1: 이나 마두보 아콘바 윤판바두다디 마사하마타 복다바
0: 복다말레이니 마하존두기 융기누피이두나 마부 마윤다 푸신 베야키티 임팔기 마팜 마마다 바라다 레키바니 자닝 바차 체닝 바체 뚱기 와큰 칸다바 렁기 사와이나 마푼 질리엔 키바니
1: 마하키 누파도디
0: 누파도 레키드라 이네 아두다기니 마나 레팜 칸다드는 ngauri 바시
1: 오 아두디 낭은 누미다 마하이로 우니마가 아이가 헥다 살라게
0: 우니마 낭추다 아이나 하리바시 상크라바 마주나 빡꼭다바금 마기 하이나 빌리쩐나 능 아이기 잉나 찍나 빠리바 윤발룩튼 치부 마치에따나 까힌바디 아이 밤디 마시기다마 능나 찍신바다르 가르 오이

0: 자기입니다.
1: 아이 사케 더라기.
0: 아? 아이 또 그럴라고 배샤드나 가리기 먹으면서 이 그럴리 토글래.
1: 응.
0: 나라는 한 가리 럭키 보기 배샤 틀렀거니 할지 틀렀디. 시험을 외부 가리 줄라고 불렀디. 노예진이들이 오래로 너무 신비요. 하여 너무 신비요. 노예가 아무도 못 불렀디. 시험을 외래 너로 하루다가 도로 펑르가 삐게 시각. 지금 뭐 시타고 있다 보나. 이상이 아무 파울레이더니.
1: 哎，这是你妈的啊，我哈的。啊，
0: 对不，来一个干的，来的。我怎么把你放在干活那里去？嘿，你听我说，没当我来不，我来你那边嘛。嗯，我开阳台了。啊，阿杜，啥个都不会了吧？第一，啥土皮了咯？啥气了个？啊，提了提了。哎，爱哭不呢？干的还给？我是的，不用钱。你弄弄我，还给得啦？啷个弄不还给得啦？还碰康哥弄爱碰不？干的。
1: 그런 바.
0: 이라 남디 가오라 만들어 큰디.
1: 가리부노.
0: 하이. 하이로.
1: 가리노 핵다 경강이 하비로.
0: 남을라 받고 있는 게 이니 그거 보내려 미나링 이다.
1: 아도 다 까이더라 봐.
0: 아이나 할라빠다 남을 자꾼다 한가마 발 맞추기. 뭐랑 비준 전부 있는 피에만아 꼭 하이펫 굶나가 이 세이는 누가 짝 둘래렴. 망나는데 남기 작담도. 하이닝 하이라이트는 봤지. 자 국민이 매샤드다 남기 하야야 문문에 담자니가이 오히려 박하자이다. 돔튼가리브 삼부도 아드나 이부 나온.
1: 아도 대저러기.
0: 어? 나 담자다 아이도 장칠러가네. 럭나도나 큰가닌가. 이미 거의 다 기니에드나 닝엄들은 또 오킴.
1: 아도 혹시 파워 가우드리바.
0: 본치다 아한도 우자바 득파 자바드리스드부 가름 가우빈. 응? 마담들야 남 기드라바추. 나시디 이닝 담나 와앙앙 접은 남자.
1: 하노라 강시다. 아이디 양녹 닝게.
0: 아이부가나나 하노인 하이.
1: 아, 하레로예. 호이부고 박캉.
0: 오, 아드나 아이드나.
1: 응. 사드비게 다니 레라 박캉니.
0: 나이코 보니.
1: 그래야게.
0: 나코 미 피싱지.
1: 아, 나 피싱 하이버디 가나가나.
0: 아, 가나 하이블레티 나코 미 피쿠딩.
1: 아도 까이도록게.
0: 아, 아이코 미 파싱네. 난타 할럭럭 하라옵시게.
1: 아시부와니에다나 사카다 바사 피루로 콩함나 바 이싱 헤람 나기
0: 에 허지터기 헤럽디 이니 헤
1: 사크시 인가 사바 하루이 인상 사타시가 카레툰 한 비라 오고
0: 에 인상 하브다 바다 폭통 무머르가 아이부 투나 라닝 무디 마테코
1: 아데 실로이네 풀로 바도
0: 고웨다 나토니 아무타 살로키
1: 호이 파네 이마게 사나시 달레 아 마쿠이 바바기나 사무타 탕갈라게 ऐ सुसा खिरो अंग से तुम खिर तारे आ अमुत पिजा खि इमा ओ इमा सा खम तो ऐसा रे से ला पिरो
2: कदा है कि सांग ना
1: आ सिदले आ सोंदा
2: करी एंजा नो
1: आ कान सु थो बनी ऐ अंग से हम तक रुखि ये तुम खि बना हम बता रे ना
2: बाबा ला सा ने दा फम ग ले रम दे तुम खे ने हम दो रदि निगाई तवरानी मा पाला ग हम दो ना बा
1: फरे दे सारी ये ना हम जा तो पिरो ऐ सु मको बाबा हल पंगे रखे
2: इंसान जी दी सीधा तो रहा मथियन गम तो याद रबो नारो मकदा
1: कोई बाबा तो नसी दी पैसा मत ले तरी है तो ना ले रख तरी
2: नसी की वाना ते नरा वे ना ले ते खंग ना ना हाय दम नी
1: ऐ दी हाय जे बने अ तो जमाना
2: ऐ दी हाय जे बने नरा याद रे दी जा दे खंगे
1: 刚才不问他呢，等他干嘛呢？不谈那啥，我们对呢。刚好我老婆来，俺们得去道歉。他是来的，俺路别说呢，没得来的，怎么道歉呢？姨妈呢？啥都不懂，哎，是哪一天？别嘛，弄个真是的，怕人家管哈，包括我爹吧。可怜了呢，就提不进去吧。弄住俺们，把这个搞塌了个塌了的，没端的，冷不个啥呢？姨妈，姨妈可够多，姨妈不得搞也不亲，那不给可够呢？
2: 那咱那啥干的，怕的是不干的呢？哈，干的呢你？
1: 姨妈，哎呦，
2: 姨妈搞干的。

HIV가 사고는 행립어 미워 신부 한탄의 이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인의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판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신다 따티 따오인의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ga complaint of Vig. HIV eski 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따위리 이세이 석덤 이마 뽕나펌 람덤 토럼란톡피키바 랄릿칼라 상금 아이바 노마잉템 기렌쿠마르 토럼부톡피 토키쇼리 엘랑범 마클마텔기 토럼키아 산독토누 타한자리바시 아카즈바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디기니
1: 마레이박 마람덤 눙시다바미오이싱 이레이레이람로이 미클마텀 락바다 아이나파이 아이코이나 헬리 낭나 삭나바 라우나바 낙타니
2: 미참 프라자 아이코이 마얌수 레이박 셈가다바 아파바 타박 타우락가다바 캔디데트 팜네이 팡나브라
1: 미참 프라자 에젠싱 아마디 캔디데트 싱다 베스 타우바 릴라 타라 산독나나바기 아이바 싱다기 스크립 가우차리
2: AIR 코드 속타바 아마디 아나우바 아우원바 푸락파 야바 스크립 싱 스크루티니 타우자라가 옥토버 리싱아니 쿤타룩타기 thangna thangna na nongmaizing taramakta lilasing sandokchagani
1: september kuntra phawbada pung ama sanagada ba script sing akashbani imphal gi drama section da yohan birhu
3: iramdam irai chagini khanna naha ahan khaidana matam matam gi thoknarakpa miyoi kya ngasi aikhuina thingari
4: makhal makhal gi election lakpada anuba ari ba candidate sing changyang gi damak tholuktuna ಲೈಬಾಕ್ ಸೇಮದ ಅಚೌಬ ಸರುಗ್ ಯಾನಬ ಹೋನರಿ
3: ಮಿಚಂ ಐಕೋಯ್ ಮಯಾಮ್ನಸು ಮಕೋಯ್ಬು ಕನಾನು ಕರಿ ಥಬಕ್ ತೌಕ್ರಬಗೆ ಅದುಗಾ ಕರಿ ಕರಿ ತೌರಕನಿ ಹೈಬಸಿದಿ ಖಂಗ್ನಿಂಗ್ಲಿ
4: ಲಾಕದೂರಿಬ ಮಣಿಪುರ್ಗಿ ಇಲೆಕ್ಷನ್ದ ಕೆಂಡಿಡೇಟ್ ಉಬಿನಿಂಗ್ಲಿಬ ಸಿಂಗಿ ವಕಲ್ವನ್ ಫೊಂಗ್ದೋಕ್ಚನಬ ಅಮದಿ ಮಿಯಾಮ್ದ ಮಸಕ್ ತಕ್ಚನಬ ಮಿನಿಟ್ ಅಹುಂದಗಿ ಮಂಗ ಫೌಗ್ವ ರೇಡಿಯೋಗಿ ಕುಥಾಂಗ್ದ ಸಂದೋಕ್ನಬ ಮತಂ ಥಂಜರಿ
3: ಸ್ಪಾನ್ಸರ್ ತೌದುನ ಸಂದೋಕ್ಚಗದಬ ಥೌರಂಸಿಗಿದಮಕ್ ಆಕಾಶವಾಣಿ ಇಂಫಾಲ್ಗೆ ಕಮರ್ಷಿಯಲ್ ಸೆಕ್ಷನ್ದ ತಾನಬಿಯು

0: 애기 님을 통락하니 애기 님을 통락하니 누가 애기 다모소나 달락버센 애기 생리기 멋진 작고에래가니 용기 솜소 보는 먹 아이는 로이는 빠이실래가니
1: 아이마 너는 역시 또렷스게 나는 같이 또렷버스 못가리노
0: 다모소
1: 이 아무나 거의 못가다이드스 거의 기계되게 하이든 하다버터먹니 사자그룹 넘버를 포르 까불어 아시구모 마 야무새 톡드라마 야무나 원드 깨야라 하나 하이 그룹 나트로 나는 것이 아시구모 타버에 또 키부덕이니 나 따위마 못 알고 오케마 야 이봐 나 코이는 나 따위마 못 띵 강뚱 호우머럭다 사필레이 남 젠더빌레 라니 칼라버스 아이 이 펌더디 사나하기 탐바하니 강문에 야 이마
0: 다무사오 다무사오는 사나하기 탐바하니 갈미래버스 나 나오기 탐호이더디 내 콤 레낭 머럭들 샷바 까보 깡모 빠네 갈래
1: 야 임마!

0: 이네 이름도 따리바 빠오시오. 숨모 이리거더라. 그리노 미리나 이리 와보시오. 이게 다 모셔보. 이게 다 모셔보. 나한테 에이 높으면서도 반탑이 아들이 이 아무튼 아이 이름도 톡도 비 아들이
1: 에이 도둑아 에이 도둑아 그래도 그래도 나 깜짝 놀라면 있을 거야. 뭐 비교 따위니
0: 마
1: 그대로 기는 거 그대로 게 돈을 나 땡구리 생나요 그대로 기는 거
0: 그만 에이 에이 바다리 그만 그 능라 보기 말하면 일로 있는 강에
1: 아도 그대로 너무 그런 락섬 여러 개
0: 그만
1: 그대로 기 영구리 생나요 미발 그대로 게 그대로
0: 능나 이기 락도 라 보기 말하면 에이 그게 다 못 써 만화 후이부터 하도 없던 애셋

0: 마 한국이란 말에 농어를 시절에 계시 시
1: 너무 가까이 가야 돼
0: 농어 노래지 세프사리 건거슬레신
1: 건거슬레신 바이
0: 한시절에 이게 다 모셔 다야 이때 이마도 만화의 인생이 빠스다 빠오시 따하거든 이 카우라 하는 거라 그랬고 마 한시절에
2: 동안마 왜 돈이 나는 깜짝이야 돈이 또 너는 어디야 돼? 마하는 흉상을 넣어 사실어 그 이놈 마신이 비집고 러세 만나 막다로 아무 갑들이 니 파킹실에 러러러러 셀러
3: 니미 디 따스 럭리세 아이니 럭리버 폴시버 수로 비잘라네 시 시인 여러분들이었나
0: 이때 이마
3: 아이고 아이고 끈하기 못해 이마 몇번 보시니 라이를 베기 각복장네
0: 이때 이마 이은다시 잘로리 따야에게시 우나락리 오이리비 피워마시 못가리 이노 이때 이마 이리 따리바 파워시 못가리 이노 이때 이마 아래 이때 이마는 시 아이부 록션 비드르바니나 리리베 콩폼마시드기 한독자 크게 있다 이마
3: 이때 이마기 돈돈바 낙리 살리바도 못 가다 아이드노 이때 이마가 제이나 옥신기다 막다 행리에
0: 이때 이마
3: 이때 이마 구원게 라우리 돈돈바
2: 돈돈바 마땀마마다 난기 마을 신택해도 믿기 비랑이 뻑콩마시리 폭락에 돈돈바

나하롤기 건질 따비리 아가즈 바님팔 하우직 채널에시기 마카타바 토롬 누미당기 뿡따릿 미닛 니푸망아 파우바 강라 채널디기 릴레 러우두나 따바 팡비라그니

0: 건강기 타우람 따비리 베싱부 따람노 옥자리 구름자리 이쁘아스 요비락레
1: 아호이 요자락레 세베마
0: 나세 피다 타제리 피다 솜들링신비우
1: 파니파니 세베마
0: 이붕옹아 시에시 이라이누밋 오이베니나 아이쿠이기 건강기 타우람다 학실가 마리레이나바 와리와타이마카 탐자바니 아두막부 타우람기 아한바 아시디 쿠눙 이세이 타미나시 삭비가다바나 아홍상범 아네소리 데비니 아두가 마탕나 토이비나 카보풍다 로이 쿰락바기 마탕니 아두데이붕어 쿠눙이세시 나시기 타우람 호독보 오이나 타미나시
1: 타미나시 제베마

잡아 깨게 놓은 거 안 꿈에 안 뵈니다 사나 한 아이봉아 비다리 낳고 비다리 낳고 마기 신우 하이비도 야드 야드선 마상 가라 허리봐도 괜잉 다래라가 꼭꼭꼭 나 보이달라가 노래되나 신우부 하이브라네 신우부 냈다버려 이 바이봉아 비마샤나 한 신우디까지 아이디기 보이겠다기 아주디 오이 비라브라 많이드나 사나한 파이봉아 남옹암제로이 남자바야디 사나한 이 파이봉아 남옹암제로이 남자바야디네 사나한 파이봉아 남옹송암 행암제로이 오이 마당간바이낭 앙보삭보다 신탁까진 카가아랑아랑나 공부사이 똥제이 남이비 빨로 사노하이드나 호쉘랑마 시수시드나 나나이 신우 이미 내디 따라오 따라오 따라이 되게 삐나 꺾어들이 변호 아이 딱히엔 코노 공정비 빠좀비 남의 또다 고돔이나 정랑나 진절러가 까부드나 아이 마이 삐마 나나이 신우 라이 샤라이 샤네 이미 땅에 되게 샤루 깝다 깝서르기 아 손은 신우와 짠비게 미깝미라

잔비 코막 부라독 다운거나 파이브모 코막 바디 하이로게노 아이코이 샤나 아이비에마기 학장하세 부밍 잉크리 나나이 세노거리고 멈다 한가세기 아이오 잔비 하이 아이코이 샤나 아이비에마나 나무 다이방 꽝베들레이링아이 타와이나 따와마 펌니도 틴게농이 아이까다 틴게 할바디 아이 거의 샤나이비에 마 힘껄럭거라 컨저이도나 못나 꺼리 하이바 고만풍다 틴게농이 아이까다 틴게 할바디 이 몸랑리자 더비 힘껄럭거라 힘껄럭거라 컨저이도나 못나 아도디 이 샤기 더와이 힘

대미드라마 시콩나 통해서 새기기 꺼리 하이바 도이비 아엄마랑 야들라 이 하이바니 도이비 낙가 나마 뿜뿜뿜나 시방아빠 라야마 남자 삐롱나 쌍바농 야이마 까달라 이 하이바니 바이봉아 나몸 대미드라마 시콩나 통해서 새기 하이바 강은이도 서리소

미래 뿡빵함 통이 말개이다. 미나일의 당호인은 불호의 닭이 낭기 까옥자만 만나 루파 간가원 산하 간가월 올해라가 마당 간마인에 있은 일의 발행의 모양 파이리까지 대나 짜닝 받아 자 세닝 받아 세 강간에도 설이시 숨는 아나이는 두번 나들러 우저리 몸몸 랑린 마사 퇴비 미에 마이 뿐 아이자 한 거가 성공도 이렇고

마탕은 시디 워츠 메신저기 쿠탕다 마타 미사이 부타자닝이 하이두나 칸비럭바 메시스 아마 물어카차리 메시스 타비럭바 마룹싱디 닝옴 통자우 통마콩다기 락스미 비디아라니 니티스 자우비톤 미나 아마디 헨토이바니 마룹싱시나 타자닝이 하이두나 칸비럭리바 마타 미세 시부 사이삭리비 통그람 락스미 사이링바 일랑범 이나우차 Marup Singh Sina Tajani Haiduna Khan Biraktiba Matamisei Nasigi Good Evening Manipurgi Ani Suba Kudoloina Lantok Charita Minasei

마탕 로카 쩌리바 이세에 시디 아가즈바니 임팔기 톱텐 마니프리 펌이세이다 마팜 깨아락 간두나 레이크라바 이세이니 펌 욧기 탐모이 펌아시대기 에케 양고이기 나이톰 콘젤다 어짓 바부 닝 타우점나 세이랭바 나나우 사골망나 세이랑바 이세이니 이세에 시부 따제 닝이 하이두나 메세스 타비락리바 마룹싱디 Bamon kampu makalekai degi atomba elangbam mamton moduchandra ineta babi ichere nubala tachau joichan itai marebika amadi bamon lekai degi iche irungbam dane soriga punna tamina jage haiduna ibirakli ine tombi ine ibemhal amadi ina khunbisu hapchage haiduna haibirakli Aduga isai asigi atopa message amagasu fangjai. Message asibu thabirakpa marupsingna. Thaubal hauka maning laikai primary lairaktagi Lisham Pisak, Sanahanbi, Premila, Yankom Santi, Yankom Dananjoy.

마탕은 CD SMS 기 쿠탕다. 간비력 바 이사이기 메시스 아마 묵바 덕제리. 이사이 메시스 타비력 리버기 마옹아시 그이기 얌나막 타와이 농아이타네 얌 짝나 이비력 바 메시스 기 마옹아 마칵니. 아이 그이기 메시스 이 아묵 땅디 로컷 비라 우바 카이도 버기 아숨나수 아한 보이나 하이비력리. 메시스 타비력 리버 마룹 싱디 비스누푸르 왓 넘버 6대기. 마룹 존 자무나 야이파비 말렘 간비 아마디 징카이 간바 마이밤니. 마룹 싱시나 코이다 제이 하이두나 칸비럭 리버 이세시 앙아우비기 마차 파마시데기 타마나 아마디 마이밤 아니타기 아푼바 콘젤다 와이콤 비하리나 세이링바 고피나 세이랑바 이세니. 마룹 싱나가 사이디기 카우랑 능아이 비리바 이세 란톡 차라기 푸나타미나세.

마탕다 목담이네시 반통 퍼마시대기 아르빈 소이범기 나이톰 콘젤다 비노란전 오이남나 세이링바 글리션 토담나 세이랑베이세이